0: 이남 호동의 ふるさとです.
1: 아비르 하트르고리 파나네 하야코
0: 디베히 라제게 아둥 와구둥
2: 줄레이 삽비프
0: 디베히 라제게 미니만두어스.

0: 이남 호여동의 그리스도였어.
1: 아빌 하트로 그리파네네 하야카
0: 디베히라제게 아둠 와구두
2: 줄레이 삽디스
0: 디베히라제게 미니만 두었어.